0: 就 Paul Andrew 伊等下黑国的伊古地真亏伊等下还看下卡的伊阿米库的个伊看那个是开的啦，伊我等下黑国的伊啥得嘞？伊我等下黑国的对啦。
1: 看，伊从来都是呢，进零星，诶，这里 government，以前诶，这里某个建的 monument 开的，那种什么建筑物啊开的，现在嘛，现在诶，这里 monument 建了，等呢，去等你开，人家看下点，等下开了看下点，看你过个，过那点古呗，过个诶，也去点的，现在嘛，现在古也一天生，嘛，现在就过些那大理点的那种啊点点的。我们的经历性过那些日子，就是过成了这种地方了。你到摩洛哥的 war 黑里底黑夜。或者 we always remember 第一个，你到 monument 去，底下了，现在不光那反正，你看那里，这个了摩洛哥的，摩洛哥的也晓得，看那个那些呢，沙特的，但那肩不光那地这边的，也沙特的，底下的地面的呢，看呢，虽然被盖过地呢，被盖过地看呢，那些虽然过不多了，阿达红心呢，被打到你的那个，也忘那个了。Kita kain dah, ni aku dia tak cun dah kan ni, azuma ku ada suri naik ke dia kan ni lewat tahun dah, entah ayi kan ni ka government aku dia ayi ka kau nasib itu, kau cina taru tini benda hiti.
0: Ha, entah titre i tenek ni nak kalau yang ane tenek har kos ane ti kalau ta i tenek kalau ikut dekat ille i tak mulak ete i we always remember kita i si.伊是等你去看你的古子呐，第二年伊阿姨过黑大滚，还是伊也提起来的看你个古子呐，第二年。
1: 嗯嗯，哎，看你本来里的那些人生，哎，人家看一点一点生，打工，别忘了第一辈，别忘古等的，搞不明白的来送你。这等你故意要搞点的来到，虽然打工过点的，总会给你带点，总过在带送你过里看过第二过第肯定不来送你的，那等那些人生。AE, Nahini, Tani Behe, Mahite, Ekani, Kogon, Gohegu, Tende, AE Chuga, Egarene Zon, Tasinki, Hitsilene Zon, Lipendabuan, Ahiti, Kayazia, Kelagono, Haigo, On, Gozinsin, Tritana, Haro, Kongo in London, and Kelagono, Onso Laono, Le Mil, Sitane, AE Rinka Quan, Tenda, Tene, On, Huye, Nine Tenda, Tene, Sonda.두 골이 사탈에 되네게 소개했던데 에체 에촌 아마 카니고체 에니테 콩카 띠게디 아니올리 커리초 레게디 나 여원아 호게텔라 엔다 에칸니추 시니세가바토라 에두 구테오세 예 조팅 콩 포드 프로비던스 에예세 에예 모니멘트 바오 에예세 에미 쿠야티에 다존 레 케온테 고운데 고지촌 촐레타 에예세 고지오 케레테 코톤사 케티 따라 파쿠야 카티 하니오 케레테 에예 다존 콜리 베가에 당고제 에이 툴리다오제 에쫑카 틸로메 바고나 디에세 산타레 고지시 베가에 당콜리 에이온타네 펠레 툴리다 콜레 차군텔레다 테나존네소레 쫑군테 카니콜리 산타레 고지가 에타오제 손네알리아군테 에미아키테네세 에 쿠헤오제 두치네 헤레 테네세 제리진데 쿠리온테네 튜토모라 켄존리아 구잔다모라 켄다시야 제리지야 구차다 에타 你去我那地边的，看你去就那个给他带那种，或者啥他来去。这当然，但是你那肯定的嘞，古根子你那肯定的嘞。打开家生女不认账嘞，我那我他过里就我肯定上来呢。人家送看你到过去那打的地啊，就来送你那边的出来一点。
0: 等你开始那地看你个的，伊阿有呢？等你开伊等你还看下看地看你过来，等伊看你阿等子那地个，一个开了有的那算呢。
1: 还看你的啥啥的事？你那到你那个了在等过个了。新手这里啊。